0: 빵짱 예비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사파엔젤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경감이 쓰바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마다모 필리안 임포르테 로컬 강방한 바가이 사카르와카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 다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레스가 한 일라바스 부카스 벤데 쿠아트로 오라스.
2: 초y may kulintas kada choy kabakla ko dami 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 choy. Hindi pa rin sang ex ko. Nadugi na kuga niya ako sa relasyon namo.
3: Happy noon!

0: 빵짱 예비촌.
1: 때도 수리가고 살인사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비촌.
1: 뭐다 무필요한 임포트 루팔 건강한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Choy, may kapang welding ka ni Choy?
3: Ay, oo, nga dayaw.
2: Welding nga kami, Choy, sa amigo ko, Choy. Para baka matsyag, baka bisang spark sa amon nga relasyon.
4: Manong driver, ang galing ng sounds mo ah.
5: Siyempre, more sa magdamag yata yan, sa MOR.